0: 생계 나바 생계 저 다리 아주 내림당 토마 순초요탕 다리 대사 명맹인게 배매 내림다 뒤에 땀주에 카탕 슈와 다름 살아피기 시리도 같이 또 나위 피셰 카치 세네그데 아주 내림 토마 고추 슈교 최다 시리기 내림 콩 나바 연기 우치 동안 하다 집에 지노 고세겸이 교육부 탐지에 캔치시 고침부 조네 가딩제 나위 투지 선배 멜람 윤주 슈부이
1: 아니 어 벨라마도 또 탐매되는 마 진질래비 아니 저라마나 마 진정냐 가시게 저라마나 마 진디 애네라 거기 가서 너도 줘봐 안 너도 아니 꼴이야 꼴줄다 야 저라마 하지 않으면 뭘 벌사도 봐 미 빠져 보는 벌이야 샤는 먼저 양아 뜻이 왜 그자 나도 전에 나다다 어그 나도 상황이니 누가 친구들 사도하는지 진질내는 거네 아니 그러나는 마 어때 그러는지 꿀을 막 그러니 나도 건배니 어깨 발로 때네 전류 턱으로 싸와 한 그네 대다 쳐지 아니 타이베 대코만이다 아나베 라라 소스 땡기 아니 그 러시지 모두도 쉬는 한 예바 참 나나 미과 아니 그 턱으로 미과다 예바 동의를 잡은 이곳이 주인님도 그렇지 그렇지 뭐 타이베지 어, 근데도 탁시님이, 가서 탁시님이, 사생님은 왜 이 시대에 대인가? 어, 대대로 사생님이 근데 저 캐러지, 투주로 또 좋냐면, 나만다만하쇼. 어머, 어제, 예, 나, 마음에

최단 쉐릭 내림 콩 나와 연기 오티도 할라드 제베 치노 고색김이 개요 뭐 탄체 괜찮지 싶어 좀 붙여네 가든 제 나와 순지 연기도 슈차부터 표시 연기도 슈주 토마 닐롱 치리 투데라는 또 나와 몰탕 노상 장라세베 부샤카 진유도 슈빈 세로낭

0: 탄다 정기 아주 세베 부셔지 센티 바다 생겨나 봐 생겨 줘라 유미 춘줄라니 초디 나비 아직 나서 남자 연주 쇼이 새로나
1: 대야 우자기 덤베 뒤잔남라 탑기 투지 쳔베 강사기 로단 삼발 로가 추스 줄지 중담소 디와 룽기 덴죄 낭네 덤베 라메 찹슝 카낭 세와 아지 낭세 남다르 도르디수 대야 바로 의장 루시 낭네 예루이 냥드 제 유종기 장베 쿠르 낭바 셰베 미상라 얍 구이상 대제당 용량사 세죄 니 여바 뒤다도 Dreme Deba Zedu, Drema Bum Lembe, Tsenjik, Milam La, Dreme Jinlab Rangla Juba Dembate, Yabla Shube, Yabji, Mide Sangwe, Shunbu Jaji Chegwe, Sungne, Tehinze, Dene Sabo Dai Lo, Degi Dave Tse Chu, Resa Purbur, Semo Shik Chung, Chungbatang, Yumji Nushu, Pudor Nangne, Dige Sung, Tusum Jawa Jebe, Yumjoma, Jezun Dremar Chujing Cha Jangse, 아니 저외 튼도 나와인 사딩 디나 가진 데레쇼 틸레외세 초군 쩨네장 조아 봉자 쳬라 괴버쇼 제 세메 쳬양 낭사외 봉셰 유미 창메 딘직두스 부모 세세모 자월 중외 예비용지 모차르 뛰어가 양피 낭세 딱벌 이주 만에당 쩨메 뛰바 창메제 낭세 투시상라 쇼기 되는 안기 쳔바마세 직댕기 레드엔 칼라 케버를 중외 장배 쿠르기 힘상니 야게 표순 속바 중 낭사 공로 주영아 수영급 의장 다공 상물 부모의 년자기 참네 부모 롱미양 망보 중양 최대 최외 부모 야비용기 만난걸 예욕도 샹낭제 뒤남식라 예절이 낭 초쟁도 뱀보 자진 셰바 구왕 뱀조 제바식 여바 콩라 세 뱀보 자바 삼줍당 부모 니모 내조 슈와 니 유나양 융 대종 시네 얍세 니가 주모 메베 답기 얍기 투공라 파상기 부모 신상마식 불라 랭괴바 투라 유디 내닝 송조기 로디 데모 따와당 총왕 지랍 슈와 교창마 조세 여바 낭신 뱀 자첸바양 요코르당 제바 대르 주머리 대르 부모 낭사양 견고 삽조르기 요모당 차라 군비 요제 남 남대페 대르 낭세 준비 줍제 가점 식뒤 뱀 자제양 니닌 라당기 랍세네 가점 라마식벌 낭사라 투 심쇼르네 럼보르당 럼보선남 베게 세르베 낭사 치위 태송과 낭신 뱅기 살 티네 뱅기 부메 로규 남 티탈 세 잡아 섬주기 침덥수 용거바 숨두 부메 랑기 견제 제바디 달라 랑월 공네 뱀벌 랑기 로규 남 슈이신 대다라 마숨월 사주엘라 동월 슈 슈베 렘베 라유당 다다라 개불 피네 직대한 담벨 미가 가도 제바디 포살만라 조베다 미두 두도 채와디 모살 박물 조에다 셰 품에 미두